0: This program is available on demand for free on MeWatch.
1: Let's go!
2: South Korea w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societies on Earth. That is changing.
3: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4: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
2: South Korea's government now considers the country multicultural. But are newcomers truly accepted?
5: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2: Insight Thursday on CNA.
6: 7日日舞台のことはですね私が証言するのは最後の人ではないかと兵器とかまた機械を作るとかいうことだと思っていたのはただ結局最近のバイオ試験的にバイオをさせられとった
7: Watch Inside Unit 731 on demand at cna.asia.